그것을 잘못하고 바라는 거 없을 사람한테 그것은 가끔자 정권의 야중은 이스라엘 시대에 나서 보이고 없을 사람한테 그것은 말하고 없을 사람한테 그것은 말하는 거

0: 성에 자기의 사람들이 불기와 예보다 안띵과 진한 포도 담으시니 사이티 같으나 같은 가이름 러마드 아루건
1: 사사사사지 예수부터 교복도 빠지니까 이것을 보다시판다 보니 나의 그룹을 선사람아 뒷보지건
0: 아들 조금은 제가 가지 말자 포켓 스미치고
1: 아르자 포도 그 퀴즈 포도 퀴즈 6

0: 아니, 그래서 회사를 하나를 재단하지 것도 비신고 많은 소화도 인더스트리 비신이나 버스버스 비신 그런 사이에 출제 나오잖아. 또 비신 맛이 안 되더라고. 액타우 소화하는 게 안 되더냐. 기본이, 트레이닝 거니, 스킬 제로니, 그라르 거니, 이래서 그라르 맞이 러버 이게 그라르 사람에서 뭐 하고 가야 되기로 온다. 이거 거기다가 이렇게 가야 되냐. 이거 뭐 하고
1: 있어. 그러면 그러면서 이거 뭐 하고 있어. 이거 뭐 하고 있어. 이거 뭐 하고 있어. 이거 뭐 하고 있어. 이거 뭐 하고 있어. 우리가 그거 다 봐서 그런 건
0: 있겠지만
2: 이게 또 아니 이게 좀 전에 소개하고 나서 그 말이 아니 그 인터내셔널 디지털 알파벳 모습이 되고 그런 거 되게 예쁘다는 거 말고 뭐 저는 아니 이제 뭐